0: 약간
1: 숨만 이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에레
3: 양대뿌에레 뜨만의 뜨만의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tes, cabrón.